디 게캅기 쿄이 갸카키 쿠낭샬라 예베 김창창기 추 토퍼 저셰 임보베 싱케 링키 스윈옌 신로 다링기 레림낭치 기숭루 타모피도이 삼바나